0: 아주
1: 안 다 왔어 이거에. 어 나이 타이완 시간 지담고에 있는 군 위로다가 갱콩 음탕가해 부류 큰의 본공
2: 나기방 주부와 커 아이디어 리미 쪼거라이